랑크토르길 따따따따 오카 오카 오카 오카 랑크토르길 비비비비비 츄카 츄카 츄카 츄카 랑크토르길 브름 브름 랑크토르길 지울은 트릴 늠듬 트릴 랑크토르길 브름 듭토 랑크토르길 지울은 트릴 름툼 트릴 랑크토르길 따따따따 오카 오카 오카 오카 랑크토르길 비비비비 츄카 츄카 츄카 츄카 랑크토르길 름름 랑크토르길